0: 이 나무에 어울라 어울라 있어요.
1: 마에 마에 제조 뿌. 아무 대요라샤 이구에 흥과 후대인 이나 미카샤가샤오.
0: 오냐 은냐 은라샤 니베디 마야 구시아주. 어 아이들아 이제 뭐 그때 가고 내게 사람 여자 보라 그래도야. 이라 오로 오면은 거 하고 가봐야 된다 와 또 가야.
1: 이네.
0: 에저 이가 이. 그거 사바티 구레 구냐바티 만디 오라 보유 아타 소토티야 오 예우빌라이 멤버 예우빌. 오라 이만디 오라 보여 주고 뭐 뱀뱀새는 데 봐. 오라 이만디 오라 이만디 이거야. 오냐 너 저 배차데 이게 라이스야. 오 깜부죠. 하고 배차데 오이 비디 자과 두 자와 디 배차 이 비바. 오냐 이 라 자와 두 자와 디 꾸야 이 비쇼데. 에이 좋아 이나와. 에이 좋아 자과 두 자와 뭐라. 오호 비호 비셔나이 디마이 포시라 자와도 자. 오냐 까마 베이나 비에. 메노 마코 마하이 베메라 자과도 자마 베아나 도자 포예 소보냐 몬디라 코야 우. 뭐노 아프아레 베로 카이 우하바 라 코냐 카이 베 세뇨라 헤테 이테레 이코 셴보 알라네 마 코리안 게 비하레스. Ni un sueño de aquel pero está en movimiento. A muchas gracias, señora, a muchas gracias, pedeme a verlo, mi tase en tus agüeres, cuando añas en tu yeguita más la música, ya quiero, quita ya, allá, ya, buscáis, ñambo, viva Paraguay, no, mira.